0: 먼데 붙잡고 있지. 텅 빈 방 안 혼자 있는 밤 역시 차다.
1: 流行音乐新指标，创作灵感无极限。 星期天，我们的排行榜，下午4点到傍晚6点。本周季军歌曲：邹艺涵《情绪怪物》。